0: 아, 꼬마.
1: 몰래, 꼬마. 한동안, 수화를 꼬마. 너무 고송, 사투 고송. 우와, 고송, 고송. 우주 고송. 리마, 리마. 아, 뭐, 갈라이다, 뿐. 꼬마, 뿌리, 또, 이번엔 리바운, 카미. 아, 디탈리안. 05 5 4 5 8 5